0: 아름다운 라디오 선생님이라서
1: Tornare a traspare la tusa, su cui pensa si luva di amensaca.